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최정옥 작가의 수필, 행복의 심리상수, 한태익 시인의 수필, 산행 전해드리겠습니다.

수필 행복의 심리 상수. 행복은 하늘에서 우연하게 떨어지는 별지도 아니요, 맹목적으로 땅에서 솟구치는 샘물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심리 상수에 의해 결정되는 마음의 천평일 것이다. 가진 것이 많아야만 행복하다는 통념은 착각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이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의 가치를 간과하곤 한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 평범한 일상을 마주하는 그 담담함이야말로 행복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별일 아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감동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소박하고 욕심을 적당히 놓을 줄 아는 사람.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에 작은 은혜에도 감사해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총명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심정을 갖고 있을 줄 알고,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심정을 보존해 나갈 줄 알고,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심정을 향수할 줄 아는 법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줄도 알아야 행복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 행복은 하늘 땅을 진동할 만큼 방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나 역시 때로는 이유 없는 우울감에 빠져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라며 한탄할 때가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버린다. 하지만 그 질식할 듯한 순간 마치 누군가 내 머리를 툭 치듯 번뜩이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스스로를 괴롭혀서 얻은 게 뭔가. 그 내면의 소리에 번뇌를 털어내고 지난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았다. 금방까지도 흐렸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개인 것처럼 심정이 가벼워지며 홀가분해진다. 생각의 전환이 가져오는 힘은 이토록 위대하다. 결국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의 경계는 오로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비참하게 만드는 대신 어제보다 나은 나를 지향하거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긍정의 심리는 행복을 부르고 부정의 심리는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몰입해 일하는 즐거움, 규칙적인 운동이 주는 활력, 그리고 대자연의 품에 안겨 느끼는 평온함은 우울을 걷어내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다.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고 자연과 교감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낼 때 우리 심정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렇듯 행복이란 그 어느 대단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사소한 곳에서 마음가짐을 바로 가질 때 우리 앞에는 끝없는 행복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지구라는 별에서 대자연을 벗삼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경이롭고 행복하지 아니하다.

수필 산행 한태익 산에 오를 때면 나는 언제나 이상한 계산에 사로잡힌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만큼 올랐다고 생각하고 숨이 차오르면 아직 절반도 못 갔는데 하고 중얼거린다. 산은 그런 계산을 비웃듯 가만히 서 있을 뿐이다. 어느 가을날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 전에 산길에 올랐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은 서로를 향해 살짝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바람이 지나갈 때면 간간이 색색의 옷을 흔들어 보였다. 나는 그 경치에 마음을 빼앗겨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등 뒤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았다. 흰 수염을 휘날리며 계단을 오르는 노인이 보였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계단 또 한 계단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햇빛에 반짝였다. 산은 어른께도 친절하지 않군요. 내가 말을 건네자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친절할 리가 있겠소. 산은 그저 산일 뿐이지. 우리는 함께 걸었다. 아니, 함께 쉬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노인은 열 걸음쯤 가면 반드시 멈추어 숨을 돌렸다. 나도 그에 맞춰 멈췄다.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점차 그 속도에 익숙해져갔다. 젊은이, 산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오. 노인이 중얼거렸다. 무슨 말씀인지요? 산에 올랐다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지 않소?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만 내려오는 길이 더 위험할 때가 많소. 산중턱 작은 쉼터에 다다랐을 때였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보온병을 꺼내더니 차를 따라 주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맛은 의외로 달콤했다. 50년 전쯤이었소. 나도 그때는 젊었지. 친구들과 함께 이 산을 올랐소. 정상에 오르니 구름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더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소. 노인은 말을 잠시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한 친구가 실족해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다만 그의 주름진 손이 약간 떨리는 것만이 느껴졌을 뿐이다. 오후가 되어 우리는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노인은 오를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가파른 계단에서는 몸을 낮추고 돌뿌리 있는 길에서는 지팡이로 먼저 더듬었다. 그의 뒤를 따르던 나는 어느새 그가 내려오는 길에 놓인 모든 위험을 미리 제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산을 다 내려왔을 때 해는 서쪽 하늘에 기울어져 있었다. 노인은 가려는 길을 가리키며 인사했다. 오늘은 덕분에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소. 아니요, 제가 더 배웠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등이 점점 멀어져 갈 때 나는 문득 생각했다. 산은 결코 인간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를 때나 내려올 때나 산은 그저 가만히 서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산을 오를 때 정상만을 바라보지 않게 됐다. 내려올 길을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어쩌면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닐까. 오르기만을 고집하다가 내려올 때 다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산은 말이 없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그 침묵으로 인생의 무게를 가르쳐 줄 뿐이다. 어쩌면 모든 오름은 내림을 위한 예행 연습인지 모른다. 정상의 광경에 취해 발밑을 잊을 때 산은 조용히 우리의 교만을 내려다보며 진정한 길을 일깨워준다. 승리의 순간도 좌절의 시간도 결국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갈 뿐. 산이 주는 교훈은 단 하나다. 오르는 자는 반드시 내려올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산의 가르침을 온전히 품게 되리라. 산은 여전히 말이 없다. 다만 그 고요함 속에서 영원한 진리가 스며들 뿐이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최정옥 작가의 수필, 행복의 심리장소, 한태익 시인의 수필, 산행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